0: 아, 고마.
1: 몰래 고먹 한떡간 수화르 고먹가 너무 고송 사투 고송 우와 고송 고송 두두 고송 리마 리마. 아, 뭐 kalau tidak pun, kamu boleh terus menerima pound kami.